코너로 가라. 설소녀보다 흐름이 펀치 어떻게 하냐 빠져야 하냐 그나 펀치가 있어 흑그다 뿌디다 뿌디다 진다 에이 맨도다 구름 녹한데